0: 유로디 코랑게 뇌네 아니 주사나바 코랑게 뇌네 주마도 나다 아니 에겐 셴게 왕게다 예버지 아니 차데요레 자 딘데 이메 이르사나 코 텐네 따바레 텐네 따사주레스 딘데 인두 아니 우마베 아니 어처 당제 텐네 따바 텐지 뚜루 잠시 이메 윤젠도 제네 아니 Rashidi members of Sigiari, Moni Mutu Sigiari, Moni to the Tonga, Tongmani said, Do send a tell of Pogiaris. Saturday in Bayin doing Nedi, Umabe, Tongmani soon there at the Melekesabaris. The Koine, Korang Muneta, Tumotu, Korang Muneta to the Tong, Ken Shady Wangi, you have a Konama to Medici, or that do send it, and that Tongva said, Tenjum Tendarias, Shigius, but the Sungiari. 대한 좀된데 니기네 더거리야 아니 건시 깨네 깨봐 띵진 너 띵진 깨볼래 건시 깨네 깨봐 대마지 아 달라 깨는 시 예만 인생 송대야 거다 네 깨네 깨봐 지이나 마지버리 있어 마지버리 가려서나 아니 쟤는 이 좀도 와서 송해버리 좀된데 이게 마지버리 가려서나 때는 중국도 와서 대수원이 어떤데 인류 땡중기 땡세다 땡에 겨우매고 죽고요 아래 땡중기 땡세다 땡에 아니 뭐에 나봐 나봐 아니 가봐 나봐 다 송구에 봐 인류 산에 매력의 시기 믿고 왔어 대사도 마세베 너들 럽듀자 말해 가사 루주기 아니 독군에 뛰어가다 다가 내신 게 아니 10월 해야 한다 럽듀기 날아올려야 다 도망구 롱마 차네 인류 산에 다 시럽을 리우크 럽듀기 보내 시럽을 리우크 돌이야 좀된데 최신 매력이 있는 똥만이 손대야 돼 매력이 있는 게 있나? 최신 그 남자 먹고 대학으로 매봐 최신 그 남자 그러다 지금이 가자 군장기 군의 유무소다 남자가 수학에 배 최신 남자 망고지 망 순체 대담자에 대한 민상 다섯째 순류산에 그 지금 가서 우리 그게 군장기 아니 군장의 초학을 간다 최신 뒤에 편윤제 되는지 무엇을 여대버지 이나양 그 유로고 아니 민주왕의 여버지 마도 조사 매대버지 차니 영어 인류산에 아니 어째 탐제 민성 다섯을 있어 송대야 어디네 인마리 어디네 인마 인류 랜디파 랜디턴에 무엇 마와라 속에 우먹을 켜라 채다와라샤 매번 마와라에서 누산에 네 매번 마와마리 네 랑심을 벗시게 마도 매번 마와마리 세네 어느 녹세네 아니 랜세브스다 견유하래. 자, 이제 인도 당연하죠. 대 우마베, 자 우마베 영서로게 땡중기, 자 땡중기 땡지 순구하래. 대 이제 조조대 다 땡에 딱성기, 다 땡에 딱성기, 다요 민장성기, 다 땡중 참은데 우마 다 탄녀들 아주 세지 미싱의 우마베 되게 다 쎄들은 순구하래. 자, 이제 이마 인도 산에 다 우마베 정구 세바 터두대.
1: Middle way. Particularly in chapter 24, I think it's chapter 24, we find that Nagarjuna responds to criticism of Madhyamaka's view of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Nagarjuna anticipates objections raised by Buddhist realist schools such as the Vaibhashika and Sotrantika, and who allege that the Madhyamaka's negation or rejection of intrinsic existence constitutes nihilism. Because if all things and events are, as Madhyamaka's claim, mere words, mere label and mere concepts, then mere term or mere labels, then nothing really exists. And if that is the case, then there is no simple... There is no ground for all kinds of activities such as the spiritual activities and so on. So to this objection of Madhyamaka's view being nihilistic, Nagarjuna responds to them very explicitly and very clearly that arguing

0: 가시고래 그게 유진 내루네 다음에 봐 통일이잖아. 그 내루로 친지로도 짐바디 나도 로디 다도 짐바디 내루로 친지로도 짐바 로이 뭐 시에토그로 봐. 대고 럭시 뭐 시에이르잖아. 다 랑슈기 에네 그 로디 슈슈슈 총로 대하지기 대단해 에네 냥하는 대로 고만 토토리 디 탑토나 에네 두메기 싸워디 봐 땐도 세라 이르잖아.
1: So we were speaking about the four seals of Buddhism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e final one is Nirvana is true peace. And here Nirvana is the transcendence of sorrow. And it refers to a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from a conditioned existence. Existence conditioned by means of the fundamental ignorance. We spoke about how our existence is characterized by the ignorance and how our existence is subject or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meaning of transcending sorrow here refers to our nature of existence conditioned by afflictions and fundamental ignorance. Because so long as we remain under such conditions, we are under the power of this distorted state of mind. At the root of which is a mistaken belief in self-existence or selfhood of one's own being. So by cultivating the wisdom that sees the non-existence of selfhood, by cultivating the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able to recognize this grasping at selfhood is a mistaken state of mind, and in this way, gradually one will be able to kind of, you know, as a result of enhancing this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naturally able to gradually undermine the force of this grasping at selfhood and in this way remove it ultimately from one's mind. And that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of such afflictions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is really the lasting state of happiness and peace. Therefore, in the fourth axiom, there's the statement that Nirvana is true peace, and true peace here referring to the lasting peace and tranquility.
0: theoretical 소리다. theory 들이 시작을 하다. 이제 이제 미다고 사실도 좀 동요. 좀 좀 동시 다음에 양을 들어 쉬웠어. 다 뒤투 아주 냠리는 수 자유 뭐 있나? 다 시제 누다 들이 뭐 있나? 다 뒤 있는 아주 그랬다. 예, 냠리 저걸 했었나? 지실 미다래 동에 동에는 다음에 손 쓰다 되게. 당연히야 저기 뉴질슈 계시계시기 직배더니 뭐디 당연하라 즉 인텔렉츄얼 소리다 인텔렉츄얼도 삼당 삼당나 디 그런 연이 두두와 다 계시계시기 뉴했더니 뭐지 통두두와 계시계시기 지가 뭐지 신두두와 아 디셰인도 자네 다 뉴이샤완시 뭐 신두두와 다 지 뉴제기추 뉴했더니 이제 대탐절로 주의샹왕진바지다 진의 들으신 듯 제다 다정가란즈 땅 나오냐바 차서디 풍부드러바다 사다 드르르 풍부디 에네 독 사무스 담베이나 어다디 주의샹왕제다디 두 카레슬럽나 에네 포 머리벌어대네 중자가지 사 머리벌샹왕제 라다 용모벌샹왕제 디난제네 용모벌샹왕제
2: 牛毛是啊，这个，哎，这个牛毛不是都尿出来吧？告诉我，痛都住过，毒都住过。你这些里啊，他牛毛是啊嘞。像今天你这三年，他，停止这个他向往前，养了，没得不治的呢。台湾队长，哎，台湾就，住没事。 동해 민드나야 동해기 두 미시바 셰장 에네 가서다 냠바 랑쇼르 셰제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표고 우수심이 되게 다 면접표는 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이 과일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알지? 과연.